비추는 눈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 호주니까 지금 매시던 도깨고